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서지은 작가의 수필, 나를 키운 언어, 조선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를 키운 너, 조서 너, 서지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나에게 그 목소리는 할머니의 조선어였다. 새벽이면 부엌에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흥얼거림이 집안을 채웠다. 장날이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우던 상인들의 흥정소리, 저녁 무렵 평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시던 동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어린 시절의 나를 둘러싼 세상은 온통 조선어였다. 나에게 조선어는 교과서에서 처음 배운 언어가 아니었다. 사람의 온기를 먼저 품고 숨쉬듯 자연스럽게 내 삶 속으로 스며든 언어였다. 그래서 나는 조선어를 생각하면 언제나 할머니가 먼저 떠오른다.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오래도록 외국에서 일하셨고 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특별히 글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매 순간이 조선어 수업이었다. 겨울밤이면 아랫목에 둘러앉아 심청전과 흥부전을 들려주셨고 봄이 되면 손을 잡고 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며 자연이 주는 것은 감사히 받아야만 하지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한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삶의 언어였다. 할머니의 말에는 연변특유의 억양이 배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투리라고 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였다. 지금도 그 말투를 들으면 어린 시절의 집과 마당, 아랫목의 온기가 함께 떠오른다. 그래서 나에게 조선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그리운 시간을 품고 있는 언어이다. 소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조선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집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말이 교실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문학이 되고 문화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내가 조선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보시고 조선어문 학습위원을 맡겨주셨다. 매일 아침 친구들의 발음을 함께 연습하고 받아쓰기 시험을 정리하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나는 조선어를 잘한다는 것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연변방송국의 우리말 여웅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일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선족 학생들과 함께 우리말 실력을 겨루는 무대에 섰을 때 나는 누구보다 긴장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시작되자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해졌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조선어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입에서 먼저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조선어를 잘하는 이유는 많이 외워서가 아니라 이 언어와 함께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록 우승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회자께서 내게 너는 조선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짧은 한마디는 어린 나에게 큰 용기가 됐다. 그날 이후 나는 조선어를 공부하는 것이 성적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켜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조선어와 함께한 나의 성장은 장문 시합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어릴 적부터 나는 조선어 장문을 쓰는 시간을 무엇보다 좋아했다. 원고지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장문은 단순한 글쓰기 대회가 아니라 조선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었다. 소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연변주 독후감 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받았다. 상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우리 손녀가 우리 말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날 내가 받은 것은 상장 한 장이 아니었다. 조선어를 계속 사랑하고 배우라는 가장 따뜻한 격려였다.
그 이후에도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꾸준히 조선어 작문과 독서 활동에 참여했다. 상을 받을 때도 있었고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매번 글을 쓰고 책을 읽을수록 조선어는 내 안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편안한 언어가 되어갔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조선언어 문학을 전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그 질문은 현실적인 걱정이었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고민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는 조선어가 단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수천년의 역사와 문학 그리고 한민족의 삶을 품고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한편의 시를 읽을 때마다 한편의 고전문학을 배울 때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정신을 이어주는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공부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나는 조선족 문학창작 인재양성기지 편집부에서 활동하며 후배들의 작품을 읽고 원고를 함께 다듬고 우수한 작품을 게재하는 일을 맡게 됐다. 원고를 거쳐주면서 문득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오르곤 했다. 선생님들의 격려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던 그 아이처럼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첫 번째 응원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뜻깊게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연길시 신화서점과 함께 조선어 도서 보급 행사를 준비했던 일이다. 우리는 갈수록 조선어 책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어린 학생이 조선어 책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언어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편의 글을 쓰고 한마디에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언어의 내일을 만든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됐다. 조선어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 겨울밤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다. 이야기가 끝나면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곤 했다. 우리 말을 잊지 말아라. 사람이 자기 말을 잊으면 자기 뿌리도 잊게 된단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조금씩 현실이 돼갔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서지은 작가의 수필, 나를 키운 언어, 조선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